얼마도 샤꼬에 앞에 아리 레헨두 뿌라헤이 파라과이에 테바 코이판 보이베 타바 엔카르나시온 이타푸아 구이베 로이모세이바 부호에 이타푸아 102.5 루피베.